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9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네팔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서 일어난 대규모 토속류가 발생한 지 9월 2일로 일주일이 됩니다. 제지에서는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사망이 확인됐으며 일본인 5명을 포함해 4,400명 이상이 실종돼 네팔 정부는 군과 경찰 등 약 2만 명을 투입해 수색과 구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서 8월 26일에 일어난 대규모 토속류로 네팔 재해당국은 9월 1일까지 1,050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일본인 5명을 포함한 3,90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16명이 사망하고 54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국영 미디어가 전하고 있습니다. 토속류가 발생한 지 2일로 일주일이 되는데 네팔 재해 당국에 따르면 재해지에서는 여전히 넓은 범위에서 전력과 통신이 끊어졌고 각지에서 도로와 교량이 끊어져 주민이 고립돼 있습니다. 또 중장비의 부족으로 토사 철거 작업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헬기를 이용한 구조도 난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네팔 정부는 군과 경찰 등으로부터 약 2만 명을 투입해 수색과 구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부 라스와 지구와 누아코트 지구에 있는 수력발전소에서는 건물과 터널 안에 여전히 630명 이상의 작업원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는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릴 전망으로 하천 범람 등 2차 재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구조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1: 미국 중부사령부는 1일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목표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은 용감한 병사들이 침략자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다고 밝혀 재차 공방이 이어질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1일 SNS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목표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약 6시간 반 후에 일련의 공격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격 목표는 혁명수비대의 방공시설과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기뢰를 부설하기 위한 설비 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격이 시작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의 강력한 공격이며 이란이 이 공격에 보복하면 그들은 더욱 격렬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SNS에서 밝혀 이란 측을 견제했습니다. 한편 이란 매체는 미국의 공격으로 결혼식이 열리던 이란 남부 시리크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4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접한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 등에서 1일 밤 여러 차례 폭발이 있었고 남동부 지로프트의 민간 비행장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용감한 병사들이 침략자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다면서 미국 무인기를 격추하고 미군이 주둔 중인 요르단의 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해 재차 공방이 이어질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 9월 1일 채권시장에서는 장기금리가 대폭 상승해 대표적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가 약 30년 만에 3%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은행의 조기 금리 인상 관측이 강해진 것과 일본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 등이 배경으로 시장에서는 향후 금융정책과 재정 관련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에서는 1일 국채를 매도하는 움직임이 강해져 장기금리의 대표적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넘어 3.005%까지 상승했습니다. 니온 소고 증권에 따르면 장기금리가 3%대를 기록한 것은 1996년 이래 약 30년 만입니다. 장기금리의 대폭적인 상승은 미국의 베선트 재무장관이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와 가타야마 재무상과 가진 회담이 계기가 됐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고위 당국자는 NHK 단독 인터뷰에서 베선트 장관이 우에다 총재와 가타야마 재무상에게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금리 인상 로드맵을 시장에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고 밝힘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본은행의 조기 금리 인상 관측이 강해져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일본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뿌리 깊은 점과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의 장기 금리는 2025년 12월에 2%대를 기록한 이후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미국 측도 일본의 급격한 금리 상승이 자국의 금리 동향이나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9월 중순에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예정돼 있어 장기금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는 앞으로 일본은행이 어떤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지와 정부의 재정 관련 움직임에 관심이 한층 강해지고 있습니다.
1: 대한항공 여객기가 구소련군 전투기에 격추돼 일본인을 포함한 269명이 희생된 사건이 일어난 지 1일로 43년이 돼 멀리 현장이 보이는 와카나이시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동서 냉전 시절인 1983년 9월 1일 뉴욕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구소련군에 격추돼 일본인 28명을 포함한 승객 승무원 269명 전원이 희생됐습니다. 1일 현장인 사할린 앞바다가 멀리 보이는 와카나이시의 소야미사키 공원에서 열린 추도식에는 사건 유족을 비롯해 지역 어린이들과 와카나이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도식에서는 먼저 참석자 전원이 묵념을 올린 후 유족을 대표해 형을 잃은 시즈오카 현의 가와나 마사히로 씨가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것과 평화로운 미래가 도래하는 것이 죽은 가족에게 무엇보다 큰 공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위령비 부근에 마련된 종을 울려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당시 32세였던 아버지를 잃은 나라현의 야마구치 마사시 씨는 이날을 맞이해 여기서 사건 현장을 볼 때마다 또 새로운 1년이 시작된다고 느낀다며 추도식에 참석한 어린이들도 함께 평화를 기원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0: 간토 대지진이 발생한 지 103주년을 맞은 1일, 재해 혼란 중에 살해된 조선인 희생자를 추도하기 위한 위령 행사가 도쿄 스미다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도 도쿄도의 고이케 지사는 추도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간토 대지진의 혼란 중에 살해된 조선인 희생자를 추도하는 위령 행사는 매년 9월 1일에 열리는데 재해로부터 103주년이 되는 1일에도 스미다구의 도립 요코하미초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미야가와 야스이코 실행위원장이 절대로 같은 잘못을 반복시키지 않겠다. 비참한 역사적 사실을 전해가는 것은 지금을 사는 사람들의 책무라고 인사말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이 추도비 앞에 헌화하고 손을 모아 희생자를 추도했습니다. 이 추도식에는 이전 도쿄도는 지사의 이름으로 추도문을 보냈는데

고이케 지사도 취임한 2016년에는 보냈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보내지 않았고 올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추도식의 미야카와 실행위원장은 기자단에게 고이케 지사는 왜 추도문을 보내지 않는 것인지 합리적인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자연재해에 의한 죽음과 사람의 손에 의한 죽음은 종음 방식이 다르다. 역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욱,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세요.
0: 오늘은 제27과 어느 것을 고르면 좋을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가이드를 따라 도쿄에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갔습니다. 라면 가게에서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했던 동경하는 음대생 유기가 생각난 것 같은데요.
0: 그럼 제2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고주문은? 탐さん、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1: 점원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2: ご注文は?
0: 주문은요?
1: 가이토가 묻습니다.
2: 탐さん、何にする?
0: 탐씨, 뭘로 할래?
1: 어느 게 좋을지 모르는 탐은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1: 가이토가 대답합니다.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0: 된장라면이 추천할 만해요.
1: 탐이 혼잣말을 합니다.
3: 味噌ラーメン.
0: 된장라면.
1: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만난 유기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0: 일본 라면은 맛있어.
4: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0: 난 된장라면을 좋아해.
1: 유기의 말이 생각난 탐이 말합니다.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저 된장라면으로 할래요.
1: 된장라면은 탐에게는 추억 속의 라면이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고주문은? 탐さん、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세 가지 이상의 물건 중에서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どれ는
0: 어느 것, 그 뒤에 가는 조사인데
5: どれ가
0: 이 문장의 주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5: 一番은
0: 제일,
5: 오이시는
0: 맛있다로
5: 이치반 오이시는
0: 제일 맛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5: 데스가?
0: 를 붙여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이상의 것을 비교해서 최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5: 이치방을
0: 사용합니다. 제일 맛있다는 맛있다,
5: 오이시
0: 에 앞에
5: 이치방을
0: 붙여서
5: 이치방오이시가
0: 되는 거죠.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을 때는
5: 노래가 이치방이라고
0: 처음에 말합니다.
5: 노래는
0: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사용하는 의문사입니다.
1: 뭐가 제일 맛있는지 묻고 싶을 때는 도레가 이치방오이시 데스까? 라고 질문하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오이시이데스. 이치반 오이시이데스.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데스까?
0: 그럼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 대화하는 예를 들어보시죠. 기념품 가게에서 과자를 고르는 장면입니다.
3: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4: これがおすすめです。
0: 뜻을확인할까요
3: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1: 어느게제일인기가있어요
5: 인기가아리마스
0: 는인기가있어요라는뜻입니다
5: 인기
0: 는인기
5: 아리마스
0: 는동사있다
5: 아르
0: 의마스형이죠
4: 고레가오스메데스
1: 이게추천할만해요
5: 고레
0: 는이것
5: 오스스메
0: 는추천입니다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인기가아리마스이치반인기가아리마스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0: 이밖에도어느걸고르면좋을지물어볼까요여행가방을사러왔다고가정해보세요어느게가장싼지가게사람에게물어보세요싸다는
5: 야스이야스이
0: 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0: 오늘의추가표현은대화에서점원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고주문와
5: 고주문와
0: 는주문은요라는뜻으로점원이손님에게주문을받을때사용합니다
5: 주문
0: 은주문인데상대방에게경의를나타내는고가앞에붙어있죠끝에와는주제를나타내는조사로그뒤에뭘로하시겠습니까라는문장이생략돼있는거죠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ご注文は?タムさん、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6: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가이도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라면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여러분은라면을알고계시나요밀가루를반죽해서길게뽑은국수를삶아서뜨거운국물에넣고삶은달걀이나고기야채를얹은음식인데요라면은원래중국음식이었지만일본에서발전해서이제는일본을대표하는음식의한해가됐죠
1: 네라면국물은여러가지가있지요
0: 네육수국물은닭뼈나돼지뼈해산물을우려낸것등이있고요맛은된장소금간장등다양한종류가있죠
1: 네지금도새로운라면이속속개발되고있는것같아요
0: 네그중에는치즈나생크림등을사용한특이한라면이등장하기도하고새로운맛을고안해내는것같아요그리고일본각지에는특색있는지역라면도있으니까여러곳을찾아가서먹어보는것도여행의재미일것같아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